0: 맞춰서 나세. 아, 내 파파. Espi kufi sapo. Very soon he will come. 나 아브라함의 토사님 모인 남의 티세 마음이 비워 치료하세. Or wine in Sasa because we're who's in Kunim Diabana Brabu.
1: May come off for Cassis. I could hear me, but Yaman or money yet. May touch and so see.